지대 우물어질 우진디 아가키들 쇼다성 순비진 라한다 호집비 도로 버설라르만하 우지대 우물어질 두니의 베르비기 Шолтасын сөнбесін жаған